0: 이면 예뻐라. 에 어머니 어머니가 뭐 주차
1: 보자.
0: 야이
1: 걸터 보자.
0: 원이 아우기어머 드시나?
1: 오마 라이 비라 지마이. 세피 시앙 앱 마이.
0: 아,
2: ครับคุณแม่ท่าน